0: 맞춰 나한테 짱을 얼큰이미 마저 두서 물리 프레임나이에
1: 아가 두자와르자 마자 프레만 샥티더라 해 오늘 박티 수사해
2: 미시디네.